이렇게 쉬어요. 가수 손에 팬 번에를 타고 손을 내릴 땐 이렇게 쉬어요. 가수 손에 팬 로켓 후에 몬다 말 짜들 나갈 때 자이래 동기야 말 비흑꽃이 아자마지 빨개 동기야 말 비흑꽃이 아자마지 빨개